엄마한테 전화해 나 오늘 외박해요 난 당당해 20살로서의 야망에 혼자서 뭐 할지 벌써부터 상상해 술도 살래 자연스럽게 머리도 하고 알바도 하면서 어른 살로 연애도 해

예 이게 나에겐 작은 꿈인데 꿈을 꾸는 게 꿈을 주는 게 숨을 쉬는 게 때론 버겁네 누군 이렇게 누군 저렇게 산다면서 세상은 내게 욕을 퍼붓네 yeah, 세상